0: 我边度有大胆得罪大人、啊？
1: 咁你话俾我听啦，你嚟告状系告边个啊？
0: 我告嗰个抢咗我妻室嘅畜生，白牙内白赤胶咯、
1: 啊。啊，你仲咁讲？
0: 七大哥，我冇讲错喎。
1: 咁你知唔知边个叫白牙内啊？
0: 我未见过佢。
1: 唔怪得啦，你知唔知道啊？头先坐堂审案嗰个大人啊，就系白牙内 啊。
0: 就系、是、佢。